아까도 그냥 갔더라. 그 남자 그랬던 거 거부로 왜 컨텐츠야? 기대다 그래도 잡고 와야 한다. 하게 가전에 다 그거 말했기 지금 성드니 노러바이 꺾어서를 마살라이스는 하냐 하이 버스칸 하티로고 노러바이 말했기나 하냐 하이 그달러 잡은 가이 그달 하티오 아스 꺾어서는 드니 마사카

아직 저러크나바게 카니마리 반다오 비슈나 데브르마니 코랑바이 이르잡작 르자몽 데오 반다노 콤팅가 우샤 데브르마 아카스바니 아글톨라 오식 저러드니 파이케 시니티니 코보라카와이 반다 저토노노 함바이

0: 따봉 낙상아 내놔라 똥 따봉 시링 시링
1: 사봉 꼬손들
0: 예
1: 파디 아쪽 파디
0: 얼른 아쪽으로 넣어봐 칩칩
1: 할게 얼른 아쪽 날씨는 흔들칸 불라
0: 따봉 따다 카이 넣어 그리디야
1: 너고는 불라 비행행 너 간디 땀 카이 똥켜 시도 에이 능 크크너
2: 어 파요 파요 아양 나도 먹혀 나를 그라 해 똥마니 꼬손 사물을 얻어
0: 어, 사문가 하지, 그나, 감히 같이 살냐뿌. 아마, 가가족들이 아는 사이를 봐야지, 흔히 사이 하루. 아승따, 딸래, 사바이야.
2: 너 딸이 따면 가려나사, 사가이 사람이 빨면서.
0: 그니까, 안탕지면은, 나라 봤지, 쿨룸까.
1: 너 할게.
2: 너.
3: 어, 나강래. 나강래, 탕가 봤지?
1: 탕가 탕가 사바보 손드랭 난카
3: 앙노 바세 앙케 발레 실레 카블레 마스마 탕가나
2: 담오 파이베코라 파이베케나 블레
0: 파이베케야
4: 담오 파이베코다 캉가라
2: 파이베케야 살라케바 살라시만 카블라
0: 아 살라시리다.
2: 아,
5: 사이페만 자도 살람.
4: 너 한가이 봐 아숙타의 동의 땀 클라이나니 허버 토고 한가이 가나바지다. 증도 비시 부름부름 너 가미니 캐르모타의 클라이 동우.
0: 아,
4: 딱라이 보 마 클라이나이.
0: 마르나이다.
4: 아무네 방이너 안카이 히노 부스강 손이 바니 살아 클라이나이너.
0: 자오. 아, 아디나 파나.
6: 리나시 나의 땀 한가이 봐. 번호 또 그래 땀 가냐니. 아,
7: 꼬사.
0: 오.
6: 하티롱 마타레네 블레
0: 마카니타
6: 이노이슈 힘네 야니 러기와
0: 너
5: 탕강롱이 본마사 탕나 탕
0: 노그라베 그르뇨 탕안 탕가 담네 노그라
2: 너 탕타
6: 너 바이네타 이거
4: 상대니
6: 본마사 탕코
4: 아브라노 사사 카블라
5: 하게
6: 왜 고돌레 마라케나 블레
0: 고글라엔타
6: 아
5: 하게 탕라시네
4: 탕라시네
0: 진짜 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엄마

0: 누구래? 내 앙크 비행 타는 누구래? 능래 바삭 타고 나타나.
1: 다 고섬 가시야. 비행이 꼭 비행 사나건 능 벨레냐 룸수거나. 비행 타나 동사 타냐? 하니 벨레 동가다.
0: 능 섬두성 똥 사이대만 가?
1: 다음은 붐들.
0: 암때 사이만 때 사이면 하인 동어나 능래.
1: 마야. 아까 능 보고 오는 수배 사나 봐는.
0: 그럴 뜻이면 꼭 미야워.

0: 바다 위에
1: 부들부들
0: 넣고 온 거 다시 안 걸어 맨날
1: 너무 따뜻한
0: 역할 봐 뭐 나는 뭐 할게 이래라 이러고 안 간가 꾸룩띠 안 간가
2: 어 엄마 엄마 뭐 너 가는 기미 가만히 있자 굴러 안 다시 홍수 인상지 못하고 그런 뒤 발로 공간하는 완성을 쌈이리 가마세
1: 하이 엄마 그 힘나 보네 하이 그 말은 따먹던 거사 무방 졸라라고
2: 아빠지 아니 따먹게 무슨 그릇 안 따먹 미안해
1: 너 강강가 가는 낭리야 힘들 그 아니 너가 파는 동그라디
2: 아빠지
1: 낭리야